도니나 꾸리야나 뉴스턴스 따나 질단 아유 일치나는 아유 자스나르스틀리요 아쿠누 활자라 요슨 비차리 아가테우 강비싱 누화리 따나 하스티티요 나르스니요 Шашпикера дитиню, коритлиш бавуз аню, эгатеон хвалзале, деран тлини, агатеон ритиню, нуисин азне,